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 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쉼터의 김설매입니다.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엄분자 작가의 수필, 건너지 못했던 강, 김동활 시인의 시, 다른 계절의 강, 눈사태 전해드리겠습니다.

집 근처 해변가로 산책을 나섰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깊이 들이키며 초록이 짙게 우거진 생명 공원을 지나면 눈앞으로 푸르른 송도 앞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그네의 몸을 맡긴 채 흔들흔들 망망대해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은 어느새 저 멀리 대련 앞바다를 떠돌고 있다. 남편은 아들이 태어난 지 8달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먼저 일본으로 떠났다. 시부모님은 우리가 아이를 돌볼 테니 너도 가서 남편과 같이 돈 많이 벌고 오너라고 권하셨다. 하지만 나는 20년간 몸담아온 교직을 쉽게 놓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아들을 직접 키우고 싶었다. 그러나 욕심도 있었다. 더 큰 도시에서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 환경을 주고 싶었다. 학교 생활은 점점 단조로워졌고 남편과의 이별도 길어질 듯했다. 결국 나 역시 일본행을 결심하게 됐다.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다. 비자 수속비만 해도 고향집 한 채 값이었다. 망설이고 있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내 집 팔자. 우리는 친척집에 얹혀 살면 된다.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그 말 앞에서 나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은 말보다 먼저 흘러내렸다. 남동생이 사는 대련에 머물며 일본어를 다시 배웠다. 두세 달 동안 이를 악물고 공부한 끝에 마침내 수속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곧바로 출발해야 한다는 소식이었다.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 아들을 목이 꺾이도록 끌어안고 통곡하며 작별한 뒤 집 한 채를 판 돈을 안고 다시 대련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다음 날 바로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드디어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수속비는 일본에 도착한 뒤 지불하기로 하고 남동생에게 맡겨두었다. 브로커는 연신 걱정 말고 돈만 잘 준비하라고 했다. 비행기는 커다란 굉음을 내며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솟구쳤다. 창밖 아래로 대련 앞바다가 점점 멀어져 갔다. 드디어 소원대로 바다 우를 날아 남편에게 가는 길이었다. 전날 통화에서 남편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자기 오면 누나가 킹크랩이랑 대게까지 사서 잔치 벌여준대. 일본에 도착하면 남편과 함께 3년만 악착같이 돈을 벌고 돌아와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대련에 번듯한 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소학생이 된 아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남편이 예전에 하던 양꼬치 가게를 작게나마 다시 열 생각이었다. 장사가 잘 돼 체인점까지 내고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며 우리 가족은 오래도록 웃으며 살아가는 그런 꿈 같은 미래를 그렸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질 즈음 기내 방송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미나토다 공항 도착 안내였다. 수화물 검사대를 무사히 통과한 뒤 마지막 관문인 비자 검사대에 섰다. 검사 요원은 비자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일본어로 무언가를 물었다. 몇 달 동안 익혔던 일본어는 머릿속에서 새처럼 흩어졌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눈뜬 소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걸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뒤에 늘어선 줄은 길어졌고 나는 조용히 검사대 옆 사무실로 안내됐다. 잠시 후 한국인 통역사가 들어섰다. 숨이 트였다. 검사 요원은 통역사를 통해 회사에 대해 꼼꼼히 물었고 나는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차분히 답했다. 이번만큼은 무사히 지나가리라 믿었다. 하지만 한참 뒤 통역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맑은 하늘을 찢는 천둥 같았다.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검사 요원은 내 여권에서 검은 도장을 거칠게 찍으며 그날 저녁 비행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도 공항 밖의 햇살도 모두 아득해졌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다. 동생에게 맡겨둔 집 한 채 값이 떠올랐다. 브로커는 도착 후 2시간만 지나면 통과할 테니 돈을 건네라고 했었다. 그러나 이미 4시간도 훌쩍 지나 있었다. 사복 차림의 일본 경찰이 나를 항공편 대기구역으로 안내했다. 핸드폰은 사용할 수 없어 공중

너머에 있었고 나는 그 앞에서 돌아서야 했다. 집은 이미 팔렸고 학교에는 조기 퇴직을 신청한 상태였다. 내 삶의 계획과 희망은 그 문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그 후에도 다른 길로 일본에 가보려고 했지만 운명은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편찮아지셨고 나는 다시 아이의 손을 잡고 교단으로 돌아왔다. 생애 전부를 단 하나의 문턱에 걸어야 했던 시절은 이제 아득한 신화가 됐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나는 너무 간절하고 박절했다. 건너지 못한 강은 오랫동안 내 안에서 겨울강처럼 얼어 있었다. 그 아래로는 보이지 않는 물살이 쉼없이 흘렀다. 시간이 햇살처럼 내려앉자 얼음은 소리 없이 풀렸다. 상처는 강바닥의 자갈처럼 둥그러졌다. 이제 그 우로 흐르는 것은 후회의 물결이 아니라 세월이 다듬어 놓은 잔잔하고 고운 물보라다.

다른 계절의 강. 나루터의 배 한 척, 무게만 남은 채 멈췄다. 강물은 쓰러진 달을 씻어내린다. 내 산자락에 진달래가 타오를 때 내 발치엔 서리발이 막혔다. 같은 수면일지라도 반사되는 달은 서로를 비추지 않는다. 내가 대나무 잎에 바람을 묶던 그 시선, 내 눈동자는 이미 가을 안개 저편에 있고 내 치맛자락에 여름비가 내리던 그날 내 그림자는 눈밭을 지나가 버렸다. 한 줄기 바람에도 우린 서로의 숨결을 나누지 못한다. 산끈을 접견 매화가 서리를 풀면 들판 억새는 밤바람을 베어낸다. 강은 늘 제자리로 돌아오고 사람은 건너지 못하는 강가에서 투명한 유리창에 부딪히듯 너와 나는 겹치지 않는 좌표로 흐른다. 눈사태. 고요한 비탈에 쌓이던 수만 수억의 눈송이 하나의 흰 거인으로 굳어간다. 가장자리 한 입 눈이 흔들리자 단단한 층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눈덩이는 굴러가고 부서지고 뒤섞이며 쏟아진다. 쿵! 산의 숨통이 막혀지는 순간 하얀 먼지 속으로 세상이 묻힌다. 멈춘 언덕의 새 윤곽에 모든 눈송이는 차가운 숨을 고르지만 그 골짜기엔 아직 그날의 울음이 맺혀있다. 산비탈 주름마다 그 울음이 투명한 얼음꽃으로 피면은 산은 그 자리에 서서 흩어진 조각으로 새 계절을 빚고 다시 한번 흰 거인의 이름을 부른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언분자 작가의 수필, 건너지 못했던 강, 김동활 시인의 시, 다른 계절의 강, 눈사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
2: 畅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
1: 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